0: 씀씀아, 여 내려가니. 여리와 너 치마에, 스마에, 씀씀아, 씀씀아.
1: 왠데, 여 여리와, 당근이 옛날에, 씀씀아. 반지면에, 지금이라 외곽에 왔는데, 여 만나와라, 그 띵을 했다고 쓰러뜨, 이뻐는데, 꼬이는 그래.
0: 다짜네, 네, 네. 아니, 남는 우리 외곽에 있다. 아버란들 그나마 내리아를 땅고, 나베름 땅이 올라. 다따, 엄마, 아버렛그 엔드 띵금 내려 꼬라니. 쓰지마, 쓰지마.
1: 아르세, 염 이래버래. 아니, 엔 땅그렇게 엔내 생해볼래? 엔내 생해볼래?
0: 다따네. 염 탈레오르. 스베베르 마흐린 아니 이번 아이 이번 쏠는 보는 염 세기나틀 울레 야라암 엔데 이래요 엔데 이래요 아 스스 바드가트 남 나틀 엘레이 와리 이번 콘도 보기 우리 바이야 이리 나리 스스와
1: சிவசிவா தங்கள் ஆணை மன்னா தங்கள் ஆணை